0: 빵짱 예리촌.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쓰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덤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흥망한 바다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한 일라바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! Mabakal ko mala si mo, Choy, isang bulong na pampalaw-ay.
3: Ano? Bulong na pampalaw-ay?
2: Oo, Choy. Painom ko sa bigo ko, ah. Para hindi na siya pagrusunadahan sa ibang nga babayi.
4: Batong-bato ka na ba? Dito ka na, pare.
5: Mix of rock. Mix of rock.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
0: 구글 구글 구글
4: 이카오 방 앙클 거 이카오 카시 앙클 랑안 거
5: 구글 구글
6: Easy as 1, 2, 3.
7: Ang sweet talaga.
8: Para lamang ABC.
7: Pag MOR ang kasama.
9: Kapag may you and me, there's more.
7: Laging it's you and me.
9: More sa gabi.
7: Sa MOR, more sa gabi.